0: 시장이가 좋아하는 랜덤 게임. 랜덤 게임. 게임 스타트. 아파트 아파트 아파트
1: 아파트 아파트 아파트. Yes, teman Pro 2 ada Rose and Bruno Mars, Apete. Yang dulu hits teman Pro 2, ini aku puterin lagi buat kalian ada yang request. Bruno Mars, Rose, Apete. Let's go. Kiss